0: We are 피란다지. You are listening. 이거다. KVRX 오스틴. Yes. Bye bye.
1: KVRX.
0: 사요나라.